0: 일라만텐 강인데 강바펜미장네
1: 라세 마나 캥게티 스나고 블루티 샤르 콩부기 섬비니스르 블루티 소남 셀바코 시스탕 군상 소빌 셀바기 라나고 블루인 안디 창당 아리키 콜라 쇼브리 마다랑 데 창다 아리키 셰싱 더블라 토덴라 강강칼레토 기스르 콜라상 랭게토라 틱페식 쇼 창다 아리키 셰싱 더빈싱 디 친비키 나자티 창다 아리키 셰싱 디 망쇼클라 친비키 나자티 웅톱키노 두그란 캬네 닝기 나자 알서 캔서 티와상 웅톱키노 창 아리키 쇼 미티 롱비켈라 시르빈싱 시탄 시네 창 아리키 몰라 더고이 롬부차라 티오 shalam ne shew mercy karpa utup samateo changra shew bola shegino tugo luksoti gi zosalin si thotenla da kwinsing swastela sase kale tang melak pa ungthop kino dukan shesing gastric galne cancer se ungthop punne tang gino blood pressure utu tang sugar utu mitui sang chara shesing blood pressure thakpa dop tang nyungmo dop tang sugar sang thakpa dotup tap ki minging to na do thopu sase ne tang gino tang pressure gi zone pressure na ga sem pressure gi zone mik tang brain do ka da bi zuki an lak tiola kyun gemne paralysis sek dotup kino tu soring bu chaarak shesing mangshokla chinbala cancer na jaung thupu tang kha jingba tang gyamala sang cancer na de ung thupu ne tang ti thak parang gino la se changta are ki joselin si ung thupu ung thupu na jat bangirang wosina bangirang kale to gyeksina chikpe ji yangla limit la shesing di diki gyeku kiyon do se nyumrang gi jung siru de ga no kino tarung sang de lenge do la luchik joku la se senul